날 위한 속기는 걱정 한없이 차가운 말들 불어오토록 꿈은 좀 접어 포기란 말들이 내 길을 따라가며 절망감은 커져가 희망이란 하늘을 주변 사람의 손으로 가린다